사리 써 있다. 가사리 소이 myös romanttisesti. 가사린 asenteellanne biisit, joihin jäit